이름을 붙이는 일. 이 한 페이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는 놀라운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구나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연함을 거두는 순간 일상에 이름들이 붙을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이 은혜라는 이름이 일상이 특별해지는 감사로 가득 찰 겁니다.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벌써 8월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네요. 작별 인사하기에는 좀 늘 아쉽죠? 8월을 어떻게 채워가셨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감사가 가득했던 8월이셨으면 하는데요. 아직 작별 인사해야 할 때가 아니

이니까요. 저희 다 가기 전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이름을 붙여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밥은 좀 맛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참 맛있었던 하루, 오늘은 좀 더 잠을 더 잘 수 있었다라고 기뻐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더 자유를 누린 하루. 이렇게 하나하나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모든 순간에 이름을 붙이면요, 감사로 8월도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만 지내온 하루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8월에 여러분이 나누고픈 찬양,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089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힌트로 어학사전의 정의 가져왔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풀음을 받는 거니까 나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선물 그 자체인 건데 은총이고 혜택.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보내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퀴즈의 정답. 정답은 1번 노력 아니고요. 3번 용기 아니고 2번 은혜였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그 사랑의 무게를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새겨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선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격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인 거니까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밤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루가 새롭게 밝아오듯이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소서. 어제 무너진 마음과 몸을 다시 세워주소서. 어제 패배가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실패를 뒤로하기 원합니다. 실패에 시선을 고정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등 뒤로 모든 패배와 비관적인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 하루에 복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 승리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패배감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일으켜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제는 등 뒤로 두고 앞에 놓여진 건 오늘이니까요. 오늘만, 주어진 선물인 이 하루만요. 당연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 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0: 나타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도 감동이죠. 그리고 좀 느껴지는 게 너무 아름답겠다. 지금 공사 중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녁에도 정말 밤늦게 오셔가지고 막 기쁨으로 일하는데 아이부터서 또 장로님까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불평하는 분 하나도 없고, 부침개도 부쳐오시고, 김밥도 사오고, 식혜도 만들어 오고, 또 청소 다 끝난 다음에 교제도 하고.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 성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또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잠못 이루는 설계와 또 공사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늘 빌딩의 주의 성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학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달라집니다. 군대 막사처럼 짓거나 교도소처럼 학교가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학교 그렇게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책임감 있는 자유시민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때 그 일제 잔재가 있는 그런 학교, 군대 막사 같은 그런 거안 짓죠. 여러분, 병원은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내적인 치유, 몸의 치유가 일어날 만한 힐링이 가능한 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에만 들어가면은 언니 몸이 나설 것 같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막 잡스럽게 공연하고 놀고 막 인간이 친교하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전실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열릴 만큼 넓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일까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건물이 좋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오니까 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다, 여기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다, 그런 감동이 절로 나오는 공간, 여기가 바로 예배 공간입니다. 성전의 최고의 마지막 인테리어는 뭘까요? 우리는 여기 스기목을 쫙 붙여서 지금 향기가 가득 난 그런 예배당으로 지금 만들 거예요. 주님의 숲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교회 인테리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완성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침에 이제 이게 마지막 인테리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예쁘게 지어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덮지 않으면, 성전에 가득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로 정말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9일 11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조명은 사람이 밝힐 수 있지만 영혼을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 조명 설치가 돼서 와 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음향시설 사람이 설치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건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아니, 기도를 뭐요?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불이 임한 게 아니고요.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전의 결정적인 순간, 준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완성이 안 돼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이유가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불이 임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로 불받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연적인 불을 말하지 않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연락을 의미합니다. 자,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응답의 표가 불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서 처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로 재물을 사르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다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그첫 제사 때 불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함으로 응답을 해줘서 재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되고 재앙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열납하심, 받아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 이단들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인가요? 싸우잖아요. 근데 하늘에 불이 제단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받으셨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림으로 내가 너희들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단다.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소멸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재물이 불에 살라지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절망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실 때, 그 모든 죄가 소멸되고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14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항상?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덕은 지구, DMC 하늘 빌딩의 예수뿐인 교회 이곳에 하늘의 불이 매주 매일같이 임함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십자가의 용사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불이 내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도 아니죠. 아침이죠. 5시 54분에 안 일어나십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주여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은요. 5시 30분에 다 자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줌 키는 거 어렵습니까? 기도에 동참하세요. 불이 임하게 기도하세요.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불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는 결단을 하시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분 전에 오세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헛된 인간의 모임, 인간의 자랑, 인간이 쇼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응답받는 예배가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일찍 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 교회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불을 받는, 불이 임하는 그런 예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모든 문제가 가벼워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가벼워진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임했어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불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복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보드. 근데 놀랍게 카보드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무겁다, 무게가 느껴진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하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에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그래서 너무 존귀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 뜨겁다는 것만이 아니고 화려하다는 것만이 아니고 찬란하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 했죠. 많은 순금보다 귀하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배당 와서도요, 내 체면 살리려고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면요, 내 문제는 가볍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왕과 장군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가치 없게 보였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 골리앗은 와, 표적이 너무 크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전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납지 못할 때는요, 교회 와서도요, 조마조마하고요, 긴장이 있고요, 불안하고요, 내 문제 때문에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가볍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 바로 직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뭐요? 사르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온 세상에 천하 만국에 영광을 다 보여줬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지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서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동천 목사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규모, 아름다운 시설,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어떤 장로, 어떤 헌신한 사람, 누가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럼 발에 티끌만

0: 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설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예수뿐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성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과 하늘도 우리 주님을 담당할 수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황금으로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헤롯은요, 로마 시대 건축가 중에서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헤롯의 직업이 왕이 아니고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이사라 빌리뽀나 이런 데 가보면요, 헤롯이 바닷속에도 건축을 만들어서 궁궐을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그 엄청난 헤롯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궁극적인 성전은 인간이 지은 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 임하기만 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엎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엎드린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납작 엎드리고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진짜 예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헌신을 했거든요. 물론 헌신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죠. 자기들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오히려 노량물을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드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드릴 것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게 해서 노량물이 있었고 그 노량물을 드린 거니까 그 드림 자체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벌써 전쟁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승리하셔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신 거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김정일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만약에 그 중한 질병에서 하나님이 생명 거두었으면 오늘 찬양이 가능하겠어요? 찬양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죠. 김정호 장로님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40년 동안 건축하면서요, 마지막 이 교회 짓기 전에 얼마 전에는
1: 돌아가시

입원했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건축하시는데 모든 걸 헌신하셨어요. 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김종호 장로님에게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감사할. 그러니까 김종규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게 불러주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깐 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불이 임한 성령의 충만, 예수님 충만하면 그 첫 증거가 놀랍게도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이 가득한 것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광이 임하니까 제단의 불로,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셨죠. 영광과 불이 항상 같이 역사하고 그럴 때 인간은 납작 엎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밤새껏 헛금을 지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고백한 말이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하고 자랑해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사람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죄전에서 큰소리치고 직장에서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뭐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뿐인 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납작 엎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먼지가 잘 보이거든요. 작은 죄가 잘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남의 죄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자기 자신이 천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다 살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도 살라버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요. 그분의 선하심,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죄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헤세드 하시는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일으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룩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역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걸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왕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제물과 함께 살라버리는 바로 예수님이 제물처럼 거기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죄는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0: 온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물이 불탔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불이 우리를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에 돌베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서 이르죠.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7절에 이곳이여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 지어놓고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그 집을 짓지 않고 야곱처럼 돌베개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공격과 두려움 속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가운데 불을 데리고 영광 임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걸 맛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해서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는 그런 복된 뿐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5: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것입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책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에서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처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손경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1715번님, 내일 새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교회로 아울리치 출발을 위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홀리터치 방송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아울리치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에 이번 선교 여정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찬송가 33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Trust and Obey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테너 김민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진행자 이하영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국교회 안팎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의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 한국교회 안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1: 네, 먼저 무료도시락을 내세워 교회를 찾은 이른바 농협 신우회의 방문 판매 논란을 짚어봅니다. 네. 취재 결과 이들이 내세운 신우회는 농협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또 122년 전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탔던 배로 추정되는 선박 잔해가 서해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살펴보고요.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교육 전도사 문제를 통해 신학생들의 경제적 현실과 사역 환경, 다음 세대 목회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전국의 교회에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겠다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 이들이 내세운 농협 신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1: 네, 저희가 피해 교회들과 농협계통 조직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취재해 봤는데요. 네. 이들이 사용한 진도 농협 신우회나 농협 중앙의 신우회, 경인지역 농협 신우회 같은 이름의 조직은 농협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협 내 실제 기독교 신앙 모임에서도 이런 조직은 없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됩니다.
0: 아니, 이름만 들으면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신앙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농협 직원들도 아니었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취재 결과 이들은 농협과 고용관계가 없는 방문 판매업자들이었고요. 진도 농협에서 생산한 건강식품을

0: 총판을 거쳐서 공급받아서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었습니다.
1: 그런데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서 교회에 접근했다는 게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0: 네, 이들은 먼저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성도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하고요. 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을 부른 뒤 방문 당일에는 예배가 끝난 뒤 5분 정도만 특산품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구기자집 같은 건강식품 판매로 이어졌다는 교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1: 아무래도 농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에 찾아온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0: 강원도 동해의 한 교회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목회자는 처음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산품을 소개할 뿐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예배 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품 설명이 15분 넘게 이어졌고 교회 로비에는 쉬음 자리까지 마련됐다고 해요. 특히 무료로 도시락을 먹은 게 미안해서 제품을 구매한 성도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도시락은 사실상 미끼처럼 느껴졌고, 교회를 찾아다니며 영업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1: 무료로 도시락을 받았으니까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매 자체보다도 확인되지 않은 이 농협 신우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좀 공식 조직처럼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농협 명함까지 사용했다고요.
0: 맞습니다. 이들은 방문 전에 목회자의 휴대전화로 명함 사진을 보냈는데 저희가 확보한 명함에는 NH 농협 로고와 초록색 CI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속 부서나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은 없었고 직함은 마케팅 팀장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도 농협 측은 분명하게 이들은 농협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진도 농협에는 신우회가 없 쓰며 방문 판매업자들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거나 농협 명찰과 명함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판매한 제품 자체가 가짜였던 건 아니죠?
0: 네,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판매된 구기자즙은 농민들이 생산한 구기자를 진도농협이 수매해 가공한 제품이 맞습니다. 진도농협 제품을 총판매업체가 공급하고 방문 판매업자들이 이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신우회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매 방문 판매업자들이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제품은 실제 농협 제품이지만 판매 과정에서 농협의 공식 신앙 모임인 것처럼 보이게 한게 문제였던 거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0: 네, 공정위 담당자가 방문 판매업 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신우회라는 상호로 등록된 방문 판매 업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 등록이나 방문 판매업 신고가 다른 상호로 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교회에 만약에 이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농협 신우회나 농협 성교회를 내세우더라도 농협 공식 조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물품 제공 뒤 판매가 이어진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 방문 판매업 신고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요.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방문 판매법상 금지될 수 있으며 미등록 방문 판매자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특히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농협 신우회라는 이름에 무료 도시락까지 제공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의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선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 단체의 방문이나 판매 요청이 있을 때는 꼭 소속 단체의 실체를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 교회에 접근한 이른바 농협 신우회 방문 판매 문제에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던 배로 추정되는 선박 잔해가 서해에서 발견됐다고요?
0: 네, 아직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 순

0: 역할을 했는데요. 1902년 44세의 나이에 선박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 그 사고가 바로 이번에 발견된 이 선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구마가와 마루를 타고 목포로 향하고 있었는데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같은 회사 소속 상선인 기소가와 마루와 충돌했습니다.
1: 당시에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었다고요.
0: 네, 배가 충돌한 뒤 급격히 침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혼자 탈출하지 않고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 조항규 조사와 이화학당 여학생을 구하려다 결국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사고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포함해 승객과 선원 등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군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죠.
0: 네, 그래서 현재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는 실제 유해가 안장된 묘가 아니라 가묘입니다.
1: 네.
0: 침몰한 선박 역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가 120년 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위치를 특정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0: 네, 국민일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청도 근해 해저에 상당히 큰 선박이 가라앉아 있다는 현지 어민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 네.
0: 어민들이 지목한 곳은 어청도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역인데요. 나성균 동백정교회 권사에 따르면 수심 약 45m 지점에 상당히 큰 배가 있는 것을 어군 탐지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곳은 약 20년 전부터 지역 어민들 들에게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1: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닷속에 배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왜 이 배가 구마가와 마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0: 해저에 선박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침몰선이 있는 곳이 낚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주민들의 기억을 종합했을 때 이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선박이 침몰한 사례가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가와 마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1: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 단계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아직 구마가와 마루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1: 네네.
0: 실제 어떤 배인지 확인하려면 특수 다이버가 직접 내려가 선체의 크기와 형태, 구조를 조사하고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식이나 유물 같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1: 더구나 과거 기록에 남아있는 이 침몰 위치와 또 이번에 발견된 지점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0: 네. 사고 당시 기록에는 침몰 지점이 어청도 서북방 2, 3해리로 남아있지만 이번에 특정된 곳은 어청도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어 다른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당시에는 GPS가 없었고
1: 그렇죠.
0: 밤에 짙은 안개와 강한 조류까지 겹쳤던 만큼 기록과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내려가서 이 선박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마침 오는 31일에 또 현장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0: 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이사 등이 31일 해당 해역을 직접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 네.
0: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특수 다이버를 투입해 해저에 있는 물체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다이버가 직접 내려가면 구마가와 마루인지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나요?
0: 한 번의 잠수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체의 크기와 구조, 남아있는 글자나 표식, 적재물, 제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요. 120년 넘게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체 훼손도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박을 촬영하고 구조를 확인한다면 지금까지 문헌에 의존했던 연구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습니다.
1: 만약 정밀조사 끝에 이 배가 정말 구마가와 마루로 확인된다면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크겠네요.
0: 그렇습니다. 단순한 난파선 발견을 넘어

0: 한국 근대 교육과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현장을 120여 년 만에 확인할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1: 네.
0: 특히 자신이 먼저 탈출하기보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은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기억돼 왔습니다. 그 마지막 현장이 120여 년 만에 확인될 가능성은 생겼지만, 다만 아직은 추정 단계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역사책 속에서만 접했던 12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실제 바닷속 현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또 그가 이 땅에 남긴 선교의 발자취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승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침몰선 발견 소식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계 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 교계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의 교계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교회 교육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1: 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 전도사 모시기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들과 청소년을 담당해야 할 교육 전도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교회의 인력난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육 전도사는 신학생이 실제 목회 현장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해서 교회 학교와 미래 목회자 양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0: 교육 전도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역자인가요?
1: 주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설교하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담임 목사나 선배 목회자에게 목회 훈련을 받는 사역기관입니다.
0: 네. 그런데 실제로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뭐 담임 목사 청빙보다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진 겁니까?
1: 신학대학 홈페이지의 청빙 게시판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을 보면 교육전도사 모집 공고가 사실상 1년 내내 올라오고요. 네네. 특히

0: 특히 끌어올림이라고 표시된 게시물이 상당히 끌어올림. 많은데 네,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다시 게시판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래요. 예전에는 뭐 사례비가 많지 않아도 목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이 교육 전도사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봐요.
0: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목회를 미리 배울 수 있다, 또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현실과 업무 부담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비는 대체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상당수 교회는 월 100만 원 이하이고 장학금도 없거나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그래요. 교육 전도사라고 하면은 매일 출근하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단순히 뭐 주말 사역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교회 행사가 있으면 평일에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챙겨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만으로 업무를 계산하기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신학생들은 같은 시간을 쓸 거라면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1: 안타깝네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맡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0: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사역 중인 신학대학원생 한 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평균 3개였습니다.
1: 네.
0: 5개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도 25%나 됐는데요. 네. 교육부서나 청년부 설교뿐 아니라 찬양인도 영상이나 음향 같은 미디어 시설 관리까지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 학생 신분으로 학업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업무라면 사역 준비에도 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조사에서도 가장 힘든 점으로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 가면 설교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요. 네. 여러 업무까지 겹치면 정작 중요한 설교 준비나 학생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응답했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지방이나 또 작은 교회는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신학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네. 강원도 삼척의 한 부목사는 요즘 교육전도사는 지하철역 근처 교회까지만 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1: 네.
0: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수도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교회로 지원자가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작은 교회나 지방 교회는 사례비나 장학금 조건에서도 대형 교회와 경쟁하기 어렵고 교통이나 거주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1: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처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면 단순히 사례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1: 네네.
0: 소명에 대한 고민부터 학비와 생활비, 주거 문제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신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1: 네.
0: 지금은 내가 정말 목회를 할 것인가, 교육전도사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를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신학 공부와 목회 선택을 별개로 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1: 신학생이라도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일단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여기에 학비나 주거비 같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0: 네, 특히 지방 출신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하며 교육 전도사 사역까지 하려면 방학에도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오히려 방학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큰 행사가 몰려 있고요.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로 생활비와 학비, 주거비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1: 네.
0: 일부 신학생들은 교육 전도사 사역 대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1: 결국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구하지 못하고 신학생은 사역보다 다른 일을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0: 네, 이 문제가 계속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결국 교회 학교입니다. 교육전도사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신앙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인데요. 담당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면 한 명의 교육자가 여러 부서를

0: 맞거나 평신도 교사들이 그 공백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신학생 입장에서도 교육전도사 경험이 줄어들면 설교하고 상담하고 실제 교회를 경험하는 목회 훈련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교회도 이제는 교육전도사를 단순한 뭐 저렴한 보조 인력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겠네요.
0: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사례비 문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적정한 사례비와 학비 지원, 명확한 업무 범위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교육전도사가 실제 목회를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교육전도사가 사라진 자리는 결국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공백으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요. 지금은 사람 한 명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를 키우고 지원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1: 네, 결국 교육전도사가 줄어드는 문제는 한 교회 인력난을 넘어 다음 세대 교육과 미래 목회자 양성까지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역자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역자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며 또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교회 학교 최일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교육전도사 문제 오늘 마지막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 한국교회 안팎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 교회를 찾은 이른바 농협 신우회 방문 판매 문제부터 120여 년 만에 발견 가능성이 제기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교육전도사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박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매달 교계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또 박 기자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동안 매달 교계 이슈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계 소식에 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이야기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계 전망대를 진행하면서 한국교회 안팎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모든 출연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교계 전망대 진행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인성 PD가 진행을 맡아 여러분과 계속해서 교계 흐름과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도 교계 전망대에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에 비해 무척 건강하신 권사님께 그 비결을 여쭤더니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많이 걷기요. 전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꼭 걷는답니다. 일과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야 하실 텐데 2만 보를 어떻게 걸으실 수 있을까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2만 보를 꼭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

않고요.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작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늘 깨어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카이어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그동안 무더위에 조금은 지쳐 있었던 그리고 나태해졌을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찬양을 들으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 여기는 양평입니다. 친정언니가 보내준 찜기로 단호박을 쪄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하고요. 찬양 신청합니다. 임재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단호박 맛있게 드시고요.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5324님, 경북 청송 사과밭에서 사과 잎따기 작업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가 다녀갔는데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찬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드님과 손자가 남기고 간 사랑의 여운이 짙게 느껴지는 메시지네요. 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죠. 바로 이어드리고 좀 전에 신청하신 우리 9507님의 신청곡이죠. 임재까지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291님,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동생 부부와 만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눈 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와 고3 조카의 수능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신청할게요. 축복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543님, 제가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듣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놓는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가사만 생각이 납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그 찬송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예, 알고 계신 대로 이 찬송의 제목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8291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은혜는 트루바이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6490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깨닫습니다.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요, 라고 짧은 묵상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0: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인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지요.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 중에 매미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암컷을 부르는 몸짓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녀린 곤충들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끄럽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소리의 이유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더 고즈넉한 낮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며 무엇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우리네 삶인데요. 피곤하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 우리로 편히 눕고 새 힘 주시느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웨이홈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입한 노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종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 8858님.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이펜로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아,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엔 동쪽 하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리는 주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이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이 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1: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지.
0: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1: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0: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0: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1: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1: 안녕. 난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0: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땅 위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스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Psalm 73 verse 26 시편 73편 26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Amen.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How was your week, everyone?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Very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simply feel tired.
1: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저 지치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며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But perhaps those are the very moments when we discover where our true strength comes from.
1: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3편 26절이죠.
0: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1: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0: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1: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0: Amen.
1: What a beautiful confession of faith.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0: Our strength may run out.
1: 우리의 힘은 다 할 수 있지만요.
0: But God's strength never does.
1: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결코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0: So today, we do not have to pretend to be strong. We can simply lean on the one who is strong for us.
1: 오늘 우리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Amen.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raise Praise. 네, 시편 73편은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왜 삶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고민했습니다. But something changed when he entered the presence of God.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His circumstances had not necessarily changed, but his perspective had. 그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And eventually he could confess,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즉시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Today, may we find our strength not in what we have, but in the God who will never leave us. Amen.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참된 힘을,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men.

아멘. 우리 몸이 지치고 또 마음마저 힘을 잃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It is never, never greater than God's strength. So when our strength is gone, He remains. When our hearts are weary, He is still our rock. Amen. 우리의 힘이 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내려놓고요.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May this be our confession today.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Amen.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us today, everyone. Until we meet again, may God strengthen our hearts, renew our hope, and carry us when we no longer have the strength to carry ourselves. Amen.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He is a good G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그러한 경쟁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경쟁하라고 하십니다. 경쟁은 하되 선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꿈을 이루되 공동체적 꿈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첫 곡으로는 이랑의 가야금 삼중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저 오예가 편곡했고요. 문제숙 교수와 이슬기, 이한이 가족의 가야금 삼중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며를 전해드립니다.

대금과 가야금, 그리고 첼로의 앙상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은아의 해금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박상은의 소금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두 곡을 만나봅니다.

노우나 박사항은 두 사람의 찬양을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해금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소금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일렉 기타와 베이스, 드럼 등으로 구성된 양악 밴드와의 퓨전 앙상블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이유한의 해금과 이주한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 전도단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와 함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평강의 한 주가 되시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 해보시죠. 특히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늘어서 속도 제한도 많고요. 방지턱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잠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조금 늦게 가는 대신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나 역시도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예수님이 삶의 방지턱이 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내 뜻만 앞세우고 너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 주님이 한 번씩 내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왜 내 길을 막으시나 싶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그 멈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방지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몸과 영혼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첫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늘 빨리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오베엣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박광리 목사님의 책 예수로 충분하다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상속분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의 자의식, 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밥은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리려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일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방금 들으신 세 곡, 달빛 마을의 주님과 같이,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진아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필요서였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 중에 한 부분 낭독해드렸는데요. 탕자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도 되겠다라면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좀 애쓰기도 하죠. 좀 더 잘 살아야지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또 기도도 좀 수려하게 잘하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조금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복음은 반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나를 품꾼이 아닌 다시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혹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조금 내가 멀리 왔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보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걸음이 더 빠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길 바라면서 다음 곡 이어 듣겠습니다. 오주인 씨가 부르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도현의 베드로의 고백, 안산시립합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23편 전체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고속도로 지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발지가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의 정체성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선언은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 삶이 가득 찼다라는 현재형 만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순례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죠. 양이 스스로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직접 누이시며 인도하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푸른 풀밭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안전한 영혼의 안식을 뜻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치열한 삶의 예정 속에서 목자가 예비하신 휴게소에서 힘을 얻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어디 있느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순례길에서 지치고 상한 내면을 목자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나의 목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경로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고집이나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즉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만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난 2주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순례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점이 중요하죠. 좋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부족함이 없는 안식과 바른 길로의 인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양으로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은혜를 노래하지만 곧이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과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시각적으로 깜깜하고 좀 안 보이고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사방을 덮은 절망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무섭고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짜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부정과 부정입니다. 이 찰 마웨트라고 이 그림자란 뜻입니다. 첼은 그림자고 마웨트는 죽음이

뜻인데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이 어원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음침한 골짜기인가? 이 히브리 문학에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죠. 빛이 1%도 들어오지 않는 극도의 어둠을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한 치앞도 분간할 수 없어 마치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절망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짙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이 결국 다윗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조금 어둡고 침침한 곳, 아, 좀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사방을 덮은 절망의 한복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찰마 외투의 현장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떼를 높은 산지에 있는 방목장으로 인도합니다. 낮은 산지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산, 그 정상의 푸른 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고 구불구불하고 맹수가 숨어 있는 위험한 골짜기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이유는 결코 양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들에게 가장 신선한 꿀과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협곡 바닥에는 햇빛이 몇 시간밖에 들지 않아 늘 어둡습니다. 바로 그곳에 시원한 개울과 맑은 샘물과 그리고 신선한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동 출신의 기독교 작가 필립 켈러는 그의 책 양과 목자에서 양떼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사실은 가장 시원한 생수와 풍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목초지는 항상 부족합니다. 양 기르는 곳이 대체로 고도가 높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목초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은 목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옮겨 다닙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목장이 다릅니다. 봄과 겨울 목장이 따로 있고 여름 목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은 낮은 평지에 있고 대부분 여름 목장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산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어 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옮길 채비를 하면서 슬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겨울 목장은 이제 낮은 곳에서 지내고 봄이 되어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데리고 여름 목장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높은 곳에 고지대에 위치한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폭우가 오게 되면 사실 골짜기 오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가족들도 경험했던 일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8년도 일입니다. 휴가철에 계곡에 갔는데 그때 지리산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300mm나 쏟아지고 한꺼번에 90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쏟아지니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리산에는 곳곳에 스피커가 수십 개 달려있는 대형 스피커 시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발령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도리가 없어요. 그 계곡 근처에서 우리 식구들도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목자는 이와 같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목자의 이동 없이는 아마 양들은 그대로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골짜기의 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험악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체로 길이 좋지만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툭 떨어지는 길이나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양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맹수의 밥이잖아요. 그들이 피냄새를 맡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데리고 가면 늘 맹수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맹수도 이처럼 양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거죠.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 양들을 데리고 산간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죽을 맛입니다. 가끔 하나님 앞

죄송하게도 농담 삼아 돈 문제는 성령님도 절절 맨달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이 죽음 앞에 암성물을 받았는데 이런 병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나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더 힘들죠.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

0: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은밀하고 깊숙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의 소리는 어둠 속에서 갈급해하던 한 영혼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북한 땅과 멀리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방송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 홀리우드 한인교회 박요한 목사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 개발 국제개발 주식회사 초청 제1진 관광단 선발대로 1988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11월 20일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축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아주 깨끗한 극동방송의 전파를 들으며 우선 자신부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통일외무분과 위원장이었던 고 박정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였던 그는 세계 86개국 830여 명의 대표가 모인 국제의원연맹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25명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월 9일 목요일 공부영 이영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평양에 갈 때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과 극동방송 수신 전용 라디오를 가지고 갔는데 성경과 찬송은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왔고 그 라디오로 내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참 잘 들려요. 늘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곽선희 목사님을 알아본 북한 낚시꾼의 이야기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곽 목사님은 1991년부터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허용됐을 때 그해 9월 24일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으며 극동방송에서 초청한 여러 행사나 인터뷰 등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아 방송 창사 19주년 및 종일방송 축하 조찬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갖고 간 라디오를 통해 매일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깨끗이 청취할 수 있었던 감격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을 당시 증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보통강 호텔에 투숙해 있을 때 새벽에 산책하기 위해 강변을 거니는데 낚시질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지나가다가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자 그 노인이 쳐다보더니 광 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인사 한마디에 알아들었기에 깜짝 놀란 것이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곽순희 목사님에 이어 후임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현재 김경진 목사님의 얘기까지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원천 안디옥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서울지구촌교회, 수영로교회, 창광교회, 주한장로교회, 선암목자교회, 남포교회, 동신교회, 중앙선결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제주성안교회와 제주영락교회, 제주중문교회, 법한교회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모퉁이들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예장 백석 북한 선교회 등의 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평양사회안전부 운수차 관리소에서 일하다가 외화벌이 일꾼으로 하바로브스크로 간 뒤 탈북해 남한으로 이주한 이 모 씨는 북한 매체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갖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동방송도 들었는데 웬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니 시시한 방송이라 여겼는데 다만 음악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벌목공으로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장모 씨는 1991년 8월에 탈북해 11월 28일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렸습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할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하바로보스크에서 벌목공 생활을 했던 강모 씨도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으며 끝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세아 방송, 즉 제주극동방송, 서울극동방송, 그리고 KBS 사회교육방송,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새 방송은 내게 우물밭 개구리가 될 것을 설득해 왔다. 모든 일과가 끝나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돌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익숙한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면 젊은 피는 더욱 끓었다.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처음엔 생소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다. 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는데 매일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듣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어두운 밤,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숨죽여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던 그 순간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오지나 닫힌 땅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날아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도 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이시 김혜리입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실까요? 그렇게 급할 때에는 길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그 자리에서 부르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한이가 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한 발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게 급박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세요. 빨리요. 라고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계 속에서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그리고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다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안에 솔직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다른 이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강중현의 시선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문득 나의 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일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드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금 생기를 얻고 깊어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썸머 스페셜에서 이제 원래대로 성가산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현대 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이런 유의 노래,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가산책에서는 현대성가를 합창, 독창으로 부르는 곡이나 편곡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먼저 손경민의 은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테너 국윤종의 노래입니다.

손경민의 은혜, 테너 구균종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현대성가는 손경민의 또 곡인데요.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나영입니다.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로 3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상열 작곡, 홍지열 편곡, 그리고 이 편곡을 이중대가 합창으로 다시 편곡을 했습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노래고요. 독중독창은 김수환인데요.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은,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박신화 과여, 속독창은 김수환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박신아 콰이어, 곡중독창은 김수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성가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노래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김정범의 독창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이 곡도 너무 와닿는 곡이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과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대성과 CCM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안산시리 협상단과 곡중독창의 김정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곡인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율구 곡인데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김은아 작사 작곡, 김재훈의 편곡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음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곡 녹음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곡입니다. 박신옥 화이어고요. 곡중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입니다. 가사 좀 불러드리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 박신아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 항해자입니다. 이 곡은 조용준의 곡인데요. 조용준 씨도 참 은혜스러운 곡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와 같이 폭풍우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난 의지합니다. 이런 거사입니다. 서울대 찬양선교단입니다.

조용준 곡 항해자 서울대 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은의 은혜 아니면입니다. 이 곡은 원래부터 합창성가로 작곡된 곡인데 곡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냥 일반 회중들도 부르는 현대성가가 됐는데요. 가사 불러드리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내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주 유명하고 좋은 가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윤학원 코레르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조성은 곡, 윤학원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복음성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많죠. 정의를 내리자면은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고요. 복음성가는 복음 전파와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대도 찬양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첫 번째 곡은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프라노 전주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미 좀 더 구세라, 바리톤 전기홍과 볼쇼이 합창단입니다. 8월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며 가을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를

0: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0: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2: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부르크,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어반부르크는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부르크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2: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0: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2: 9년?
0: 예.
2: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1: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메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어반부르크를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0: 저희 어반부로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니, 근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0: 예.
2: 돈 벌다가
0: 예.
2: 왜 이런 거를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0: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4: 부장은
0: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2: 그래서 여긴 따로 왔고요.
0: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하고.
2: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0: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2: 저요.
0: 됩니다. 예.
2: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0: 예.
2: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이는 없어요?
0: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증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 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 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3: 다 모여
0: 헷갈려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2: 그러면 신집사님이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1: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란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2: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1: 네.
2: 경제난은 없습니까?
1: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2: 어렵군요.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1: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더 특화되는
3: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1: 그렇죠.
3: 했겠네요.
1: 네네.
3: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0: 어떤 경험이셨어요?
1: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천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천명이 3천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

0: 그러니까 발대식에
1: 예.
0: 하는 걸 보고
1: 예.
0: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천 명
1: 예.
0: 전도가 되겠다.
1: 네네.
0: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1: 예.
0: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1: 예.
0: 깜짝 놀라셨다는데
1: 예.
0: 어떤 면에서?
1: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장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2: 네.
1: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천명 3천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천명이 3천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천 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2: 네.
1: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0: 그렇지.
1: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 그렇죠.
0: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2: 아멘.
0: 예?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3: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3: 네.
0: 더 크게
3: 네.
0: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3: 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3: 아,
0: 어떻게 만나셨어?
1: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이로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0: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1: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0: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히고 늦게 가면 딴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1호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은 것입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1: 사전 작업을 하셨네.
0: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1: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2: 관심을 보였어 그때?
0: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1: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0: 예예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2: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0: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렇죠.
0: 일부라도 약속을 정하고.
1: 전략이 일부라도 있으시네요.
0: 아, 그렇지.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참 대단하다.
0: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의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2: 노력했죠.
0: 예, 예.
1: 의지의 한국인이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부록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해요. 그러면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1: 네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부르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아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3: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예.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2: 예.
1: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2: 광주의 계자씨 교회입니다.
1: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2: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 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2: 예,
1: 저는 천주교. 천주교고
2: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고
2: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2: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0: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 하면 다닐게. 천주교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견되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예.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있습니다.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근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만 뭐 아버지처럼만 해면은 문제 없겠네요.
3: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요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좌시교회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3: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알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3: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1: 그러면,
0: 말씀하셨듯이
1: 예.
0: 예. 겨자씨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새 신자분들이 다

0: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1: 양육을 해야죠.
0: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정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 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2: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로웠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 나워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만 2천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후에 외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했더니 5만 5천 곡이 되었더라는 거죠. 30년 전쟁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하면 환난 중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 갔다 나도 원망하지요. 그러나 감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함에 삽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의 여하에 상관없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의 성경 말씀에 제목을 붙이자면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문제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0: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평범한 그저 백성들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요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설상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라고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의 따스한 손길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의미,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김석균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남궁성옥의 음성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어 들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환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물같이 어려운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던져 넣으시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길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아버지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시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받으시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분은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처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위로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환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이의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수치스런 십자가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만사형통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평탄한 포장도로를 달려가게 될 때에도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은 진실을 겪게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고난의 유익입니다. 윤형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고난당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얻게 되며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지쳐 있을 때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이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환난의 밤중에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한웅재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0: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예약을 하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은 참다 못해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무단예약 취소율은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공연이나 콘서트를 홍보할 때 포스터에 관람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왜 포스터에 빼놓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객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금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QR코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들은 실제 공연을 예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하도록 개입시키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입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돕는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적용하고 있는 믿음인지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린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메마른 우리 영혼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이대기의 편곡된 찬양. 마지막으로 합창곡입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들을게요.

철원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마한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 잘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6세기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몽테뉴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고 10%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체가 있는 걱정은 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에게는 여행이나 떠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십시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를 채우소서. 모든 때에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백세에 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머릿속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축복을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공고할 때도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공고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공고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품는 희망의 찬양이 되고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소프라노 한나형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작은 입술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세 노래했던 찬양이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김기석의 찬양, 그리고 그 앞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허진설의 찬양, 그리고 그래도 이승황의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호산나 뮤직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정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의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시오.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유,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또는 일단 쉬워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그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룩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8085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BB&CC 와이넌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가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와 십의 나는 주만 높이리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높이리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이 나비와 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이렇게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늘이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뭐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엠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날 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 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연과 신청곡 했는데 왜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한주 뒤이죠. 그러니까 한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 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 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 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 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 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 같은다는 점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더웠고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 저곳에서 그래도 재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 속히 또 회복돼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1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애굽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하고 결혼생활 그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 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틀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오도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보협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한번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하기 전에 문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책책책책책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이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오개가 꼬부정 해가지고 이렇게 딱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옷다 대고 눈알 똑바로 뜨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레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두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몇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아주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해다가,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었는데,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에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구에 가다가도 그 이제 꽃제비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꾹꾹꾹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도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한국에 와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 인자의 권리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줄못 가. 네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발 간절히 빕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춘아,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돈은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유럽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0: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크 목사님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에서 온 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앓는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희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고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운석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마.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0: 뒤색이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졌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 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나오며 공동체 안에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의 연합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임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므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0: 성도 간의 광교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그의 삶에 초점을 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인물의 고뇌,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력을 갖춘 음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는데요. 자신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재능과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에너지 소모만 되고 백행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지요. 시간, 물질, 생각, 관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로 작은 선택과 평범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습니다.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의 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종으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두 손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옥분이는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을 만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둘째,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받아서. 셋째,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서. 넷째,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서. 다섯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서. 훗날 옥분이는 여기에 다음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져요. 저는 조선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간증을 사진과 함께 글로 엮어 전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옥분이에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테너 윤종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인데요. 여름날 과수원을 떠올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넘치죠? 달콤한 과일 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또 작은 새부터 큰 새들까지 찾아와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친지분께 이 농장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7월, 8월 이 내내 여름 내내 떼약볕 아래 복숭아를 수확하느라 온 가족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수확이 끝나는 철이 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쉴 틈도 없이 바로 9월부터 내년 농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열매가 없는 나머지 10개월가량을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죠. 농부는 열매 하나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해도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일 때 참 조급해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영원의 땅을 일구면서 이 마음의 가지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나이다.

박종호의 주의 말씀은 조수아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 탓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제값에 팔 수 없는 비품 복숭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냉방병 걸리겠다고 투정 부릴 때 농부들은 상처난 과일들을 보며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상한 과일을 수확하려 아침 일찍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거죠. 또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과일을 고르며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달콤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와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죠. 탐 패클스의 영어 찬양 예수 따라가면,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어진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임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신 것이죠. 외모는 열심히 가꾸지만 마음은 방치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정보를 배우고 채우면서 진리는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성령의 음성은 무시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중심, 즉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장이란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멎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중심인 마음,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시몬 브라운은 부인과 아들을 잃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많은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성령님이 답이라고 생각한 그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따뜻함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몬 브라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잃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아픔, 상처가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더 커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당장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브엘세바의 시간. 브엘세바의 시간 매주 이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는 보물단지가 있고 애물단지가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물단지로 지어지고 또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작인 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단지가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겠죠. 여자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남편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기 때문에 5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의 애물단지 같은 남유다를 보물단지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끝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 오려니와. 아멘. 이 슬프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시작하죠. 호의입니다. 호의.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호의 슬프다 애물단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절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아리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리가 사자란 뜻이에요. 호랑이 사자 아시죠? 라이언. 사자를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아리엘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읍 1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도 아리엘이 나오는데 거기 각주가 나와 있죠. 뭐 숫자가 적혀 있죠. 두 번째에 쭉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아리엘이라고 해요. 아시죠? 번제단 태우는 것. 이 말씀은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서 아리엘을 아리엘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겠다. 번제단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단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하거든요. 그 옆에는 짐승을 잡고 피가 흘러지고 짐승이 죽는 냄새가 나 소리가 들리고 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고기가 타고 남유다가 이렇게 되어지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아리엘과 같게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인 남유다를 불태우고 죽음의 소리가 나게 하고 피비린내가 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의 배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고 1절 후반부를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절기는 해마다 돌아오고 예배는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13절을 함께 볼까요? 13절에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렸다.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왜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고 기도와 찬양 예배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번제단도 활활 날마다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번제단도 활활 타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예배하는데 이거 아니다.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고 몸은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이 시키니까 하긴 했어요. 왕이 시키니까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렸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시켜서 하는 신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신앙의 한계. 시켜서 하면 몸은 있지만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신앙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 버리냐면 사람은 두려울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확 드러납니다. 남유다가 지금 절기를 지키지요. 왕이 시키니까 하지요. 그때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지요. 두렵지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세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때 애굽을 의지합니다. 신앙은 두려울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아닐까. 그것은 예수 없는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신앙하고 예수 없이 믿고 예수 없이 예배하면서 몸은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종교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예수님과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강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수요예배 우리 함께 수요예배 함께 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예배 자세 똑바로 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들을 좀 깨우기도 하잖아요. 남유다의 예로 본다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시켜서 한 것은 한계가 있기에 강요와 강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예배의 자세는 상관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세워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기에 나는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를 아리엘과 같이 번제단처럼 불태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면서까지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때려서라도. 이건 강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자식 혼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낸다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니까 혼낸다는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연결되어주고 아니 너희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잡아올 수밖에 없고 때려서라도 고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너희들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려버리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백성, 차라리 아수르나 택할래. 너 말을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것이야. 이 정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들밖에 없어. 나에 대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송도가 예배와 기도와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식 때려서라도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안 돼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빠진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진 신앙을 경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인 이유가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볼 때에도 29장 구조를 보면은 조금 독특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때 주는 첫 번째 징계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인 징계거든요. 근데 곧바로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요약을 하면 아수르를 먼지같이 세미한 티끌같이 뭐 이렇게 세미한 티끌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는 미세먼지처럼 아예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수르를 막대기로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4절까지는. 근데 그 때린 아수르 막대기를 하나님이 먼지처럼 없애버리겠다고 그것을 순식간에 갑자기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때려도 아주 때리지도 못하고 때린 사람을 또 때려버리셔요. 아까워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때리긴 때리는데 곧바로 또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구조상 그래요. 지금 말씀의 구조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나를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때려서가 아니고 때린 다음에 다시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않으셔서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내적인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또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뭐냐면 맹인이 되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비틀해요. 이것이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틀거린 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포도주 술 취해서 포도주 먹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독주, 소주 마셔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비틀비틀하는가?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씀을 못 봐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할 것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내적인 징계입니다. 이 남유다의 그 현상이 우리 지난주에도 1차적으로 한번 봤었죠. 남유다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이사야의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아주 짧아져 버렸죠. 시작.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뭐 그런 말씀 기억하죠. 그 경계가 명령 명령 명령 명령 그 다음에 심판 심판 심판 심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안 주시고 덮어버리셨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셨어요. 누구든지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 아셔야 합니다. 남유다가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고 그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교만이거든요. 14절을 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기이하단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많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상해, 더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이한 일의 원조가 어디 있냐면 28장 21절에 이 기이한 일이 한번 나와요. 이것보다 더 기이하다는 말입니다. 28장 21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그 역사와 전능하심과 그 기이한 일을 이제 누구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실 때 그 기이한 일처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 21절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기이한 일보다 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치시겠다는 그 기이한 일이 이번에는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만큼이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이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그렇게나 강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영적 소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비틀비틀하게 하게 해서 너희들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바닥이
바닥을 치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현재 이 남유다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타락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앗수르가 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말씀이 없어 비틀비틀하고 아예 죄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그리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귀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귀 여십시오. 깨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들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금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나 타락한 남유다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타락한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리고 듣자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삽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이건 목사도 성도도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 안 들으면 곧바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이 땅에 말씀을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오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던가? 말씀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지 않던가요? 거기에 깊은 곳이었던 것은 생산할 수 없었던 곳, 실패한 곳이 바로 그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던지라고.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리고 현재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들리고 생각나고 살고 싶어진다면 성령님의 인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을 거두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실수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15절 16절에서 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자기 계획은 보세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 그랬죠. 자기 계획이 뭐냐면 유다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숨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왜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든지 조약을 하든지 뭔가 숨어서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이것을 숨기려 했단 말입니다. 왜 숨기려 했을까? 뭔가 지금 캥겨요. 거슬린단 말입니다. 뭐가 거슬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거슬려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거슬려요. 그동안 계속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 전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20장을 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아주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것이 바로 애굽의

대한 예표였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동안 이렇게 돼버린다. 너희들 애굽 의지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 예표를 보여주는 건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안 들어요. 셋째, 이사야가 걸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모른다는 말. 내가 숨기면 모른다. 이것이 당시에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숨길 수 있을까요?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큰 스크린에다가 다른 사람들 다 있고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계시고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스크린에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했던 것들을 다 저렇게 같이 봐. 나 그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대요. 저는 이걸 보여준다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지금 저 스크린에다가 다 같이 본다고? 아우, 하나님 그것만큼은 좀. 그것만큼. 하나님 이것만큼. 그러니까 지금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하나님 숨길 수 없는데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숨길 수 있었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알고 계셨고 가인이 아벨을 쳐죽일 때 알고 계셨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그 속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 마음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숨길 게 있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숨길 게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몰랐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꼭 보셨으면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게 뭐냐면 뒤집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와 흙의 이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그릇이 말하기를 토기장이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하다. 누구보다? 나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정도에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다고 하고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맞지 않냐. 그 다음에 보세요. 당장 치시든지 어찌하는 것이 17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절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17절 오래지 않아 그날이 바로 그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전. 남유다 백성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맞는가? 버리시든 다른 대상을 찾든 뭔가 하나님은 심하게 책망하고
뭔가 더 꾸짖고 더 때리고 아예 밟아 짓이겨버려서 다시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겨.

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어서 내 답을 내놓는다. 내 답은 바로 누구다? 내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외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남유다를 바꾸시는 답, 유다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이때부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애물단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보물단지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셨습니다. 너는 애물단지가 맞다. 하지만 내 방법으로 너를 보물단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동참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가 따라갑니다. 삶이 반전됩니다. 그 반전을 오늘 성경은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예수 안에서 반전의 삶으로 역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 브일세바 이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6-1283, 061-686국에 1283번 현천중앙교회나 061-650에 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20세기 영국의 여성 작가이자 선교사였던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Hind Speed on High Places, 직역하면 높은 곳에 있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죠. 시편 18편 33절과 하박국 3장 19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없애주신다는 의미보다 암사슴처럼 험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다음 발을 내딛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라는 책 제목에도 하나님 제 삶의 험한 산길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험한 산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자라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손님이다. 이 말처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미국의 합창음악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루스 일레인 슈람의 성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미국의 성가 작곡가 루스 일레인 슈람의 성가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02번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의 눈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1726년에 작곡되어 그해 8월 25일에 초연되어진 곡입니다.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부터 4악장까지는 설교 전에 연주되는 제1부이고 5악장부터 7악장까지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입니다. 1악장은 긴 서주에 이어서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눈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고 그들을 거의 멸하셨으나 행실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히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우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어리석은 결심으로 그분에게 맞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긴 형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모든 개선의 의지가 물러간다면 그분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길 잃은 영혼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려 하시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 어두운 곳에 버리십니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 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안타깝구나. 해악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한 영혼이여. 벌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영혼이여.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알토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호의가 너를 회개로 이끌려 하는 것을 모른다.

아니하느냐. 너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너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노라.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사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굴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였습니다. 다음 5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인데요. 테너 아리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 너무 자신만만한 영혼이여. 생각하라.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내가 납덩이 같은 발로 걸으니 분노가 너를 더 무겁게 치기 위함이라.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5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 첫 번째 곡,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알토 레치타티보입니다. 기다림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 너는 시간을 낭비하려느냐? 한때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은 너를 그의 심판의 자리로 쉽게 이끄신다. 그렇다면 회개는 언제 하려는가? 시간과 영혼을 나누고 육신과 영혼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아, 눈먼 마음이여, 부디 돌아오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6악장 알토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오늘 살면서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오기 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고 건강하고 기운찬 사람도 내일이면 병이 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불에 타야 합니다. 도우소서. 오 주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오늘 당신께 가게 하소서. 재빠른 죽음이 불시에 닥치기 전에 그 순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나의 귀향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102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성가곡입니다. 쾌헬 257 크레도 미사 중에서 3악장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곡의 3악장에 많이 쓰이고 있죠.

모차르트의 성가곡 쾌헬 257 크레도 미사 중에서 3악장 크레도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낮은 골짜기를 지나간다.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영적인 성숙은 언제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험한 산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암사슴과 같은 발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